suara. Memainkan musik pilihanmu. Pilihanmu. Pilihanmu.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.